수 어야 보통이 아직 나이에노 어와 하네 헤이 미스 사워디 오하 원하드네 와데스와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니아코소 세워구나 니아와냐 미니야 미카코사 바바라나 사프라 와스테 원하 와스와 나스와 워코무니 프로 와무라 원은 어베스요 When if I would you any power, you never come with the other yard of the water. You never come from the other part. So, what do you have? Many are to the black of the car, come at you. No, Sapem, Sapem, Sapem, oh, honey, obey.

0: 빠져요, 냠매. 아, 미리야, 홀로 냠매 왔어. 아유, 냠매. 아, 빼빼 못 빼봐요. 와요, 예미우 냠매가.
1: 와디야, 워시스타네.
0: 아,
1: 워시스타네.
0: 아,
1: 워시스타네.
0: 아, 쌤. 아, 쌤. 아, 바로 왔다. 빈산다라. 아, 라스유.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아,

하루 밤에 가봐 아야메 가라지 지지고 다이 아야메 어구루 아라디 아디아 바코페 마지 미프르메 삼아바에메 야 아디아 바코페 나 야 우냥 쿠폰쿠 에메 우님 나 삼이 야 우냥 쿠폰 하트 미 야 우냥 와코마데 미 지디 나 미 지토미사 우냥 쿠폰 메 코스마소 자노 에워미소